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어요.

0: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이 있어서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 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나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 돼서 갔습니다.
1: 다 커버렸으니까.
0: 네.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1: 오,
0: 네.
1: 그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0: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1: 예.
0: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적절하게 다녀오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여성 초대 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미술 대전 여성 초대 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 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회,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 꼭 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투사마 야요이 씨인데 이게 전에 네. 몇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뭐 네.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은 걸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

0: 선수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1: 네.
0: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에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보셨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0: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 네,
0: 그것도.
1: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한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해 이런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1: 아니요,
0: 있나요?
1: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0: 네.
1: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이
0: 그렇습니다.
1: 대반고흐전.
0: 네.
1: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지우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네.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그렇죠. 일본 전시회 볼 수 있고 아주 뭐 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의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야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 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키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키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후사카 아레일 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